늘려의 머리도 좀 나오이. 모르기는 떠지게 아여 나고. 언차 오늘은 가공 멀리고. 내일 가슴에 이보스 나고. 내일 국수만 했다 보나. 나빠 말랑 바다 나고.